今日当然啦，继续啦，我哋最尾一日啊，呢个嘅太空宇宙篇。头先有听众话，有冇加好月圆嗰首主题曲听下咧？醒唔起添，有冇咧？佢个歌名有冇个月字，有冇啲星球嘢噶？